0: 네. 만약에 수 아차라 우란데.
1: 아리 아리 와이 좀 아삭하지다. 에다시 오늘 로봇한테. 오.
0: 아, 속 마차마차 사다도 동맹 갈아갈 기도. 아투란 테리 라완이 다 Assalamualaikum 우리 정 시앙 강된. 라와스 tengiringan kamana wae atau akan acara ku Kang Deden dihareangkeun salam baktos nutang guna Garut Kota Intan aya kitu nya Garut Kota Intan sananya Eri Rawan manawi da kamari teh kabawa usaha bakal banyak orang pelar.